0: 본가 한 플라워 저또는 어디니니 어 본가 상니 아가스바니 아고떨라니 하이니 코랑 반다오 카와이코바이 저또는 람쇼고 플라워노 반다 생나니 스칸고노 카파니 함자궁 야파로 디니니 살마리 응카 땅살 달방 달니 살 지독 살마리 사사이 브리라 탐시바 디프라비시 세프템버 달니 살스니 살마리 네이사이 니지독 크리스토비시 오판나 아와이 응기정고 네라 탐시독 포타 브리미터 에바 사사이 네라 독시지구 킬로 하르소 오브노 카리보 사라사 포타 독 메가 하르소보 오판나 아와이 응기정고 아카스바니 아고틀라 하이니 코랑 판다오 푸일라오 파이지승 코카 함바이 생라이 야는 카함쿡 비잡 테이 카함쿡 보록니 간다로 동거이 동마니노 조또 니슬라이 카함쿡 랑마 버카니 조또 셀엘 자야 시트라 노르나니 바그이 낭고 스릉몽 스릉몽 응카 폴라워 탕사나니 소바나이 까이세마니 까함 함작마니 비싱티노 보로록노 까함 테이 소이소이니 보록 스나모이 티사나니 난고 코록사 퍼릉나이니 클라이타이 응나이 코록사 스릉나이노 루쿠송라이다 하니 낭마니 보록 스나무이 디사나니 푸릉나이록 푸릉몽노 낭고흔의 시미 클라야오이 흔의 클라이나니 낭고 쇼이쇼이니 푸릉나이 보록노제 보록 증노 완숙 타니 수바수 루어 퍼릉나이록니 똥몽 응나니 난고 스릉나이록니 바그이 나이식 작나이 퍼릉나이록 스릉나이록노 시몽 시미 르나니야 포드레봇 사몽카하모 약 르나니보 카바사 르나니 낭타이 어봉카 Доктор Сарвопали Радакисани Кокахам.
1: Фадинге Сентабуга, Тинини Шало, там дамо Нка, Абоно Муйту Клайлена. Тинито Сини Септембер, Эба Шат Септембер, Обочини Барат, Хакотони Лайбован Баги Пелекено, Нанкук Мани. Тинини Хай Шало, 1931 Бисиво, Махатма Ганди জাতীয় কংগ্রেস নিকাশে আদং বদলতেই ফিল্ড এবার দ্বিতীয় গোল টেবিল বৈঠক এবার আজকে কক সালাইমুঙ্গ লন্ডনত

꽈비몽블라이 산자기 동거 목사 수태 그방문호 동거 어 목사 수태니박의 릉마리 은하이 난거 인지니어링 파츠 우머 은하이 난나이 BCG 자니세미 BC 탐시 탐니 비신거 레지스트레이션 피 난나이 제너럴 은하이 500 SDHC 타이 피지컬 핸디캡 은하이 박이 캐 250 꽈비몽블라이 Renani Paitak Salmari O September Tanisal

라이노 카나 토통 르사몽 노르 카나 베기아 노르니 카니 르사몽 반도 파디 하뇨 하이 승에 스메스 파진 거 탕라이나 풍가함 앙 브리제스 베고즈얼레니 아니 르사몽 타이샤 크나르디 아노 르사몽 타이샤 크나르디 꼭타이 라이마 아니 라이마 미소나 니리마 니 르샵샤 코랑 하야 케바 오 모골바 능바 아슥 나이토 Ang kena nani bagui, ya farnai ani ama sorno mala tei nana sayati bai ronu bai wakiti bai konika hambai. Padi gozoro kena nai sintaku brises ni kena tuk zakmani samungno.

벨라이노 크나도 도르 사몽 노르 크나바키아 카니르 사몽 반다오 파디 기어즈라오 노르보 노르니 크라톡 사그마니르 사몽 노르 크나이마나요 즈라오 앙 사이크나나이 시니로니 왓츠앱니 넘버노 9402216965 하뇨 하이사피나이 9402216965 오바 오 넘버 바이 니로 왓챠보 노롱니 카나 톡 사그마니 르 사무록 노로 카나이 마나이 타이 로호르 이뇨로 네니 카나르나 무숭마니 보록 노보 카나리 마나이 파디엔 코 즈라오 하냐 하이 타이 케샤 왓챠보 파이작 사부통 나이 나일레그라오나 Pungkaham nunobo ang tagajala ni konika ang kananay de samung ni kok thai yung ka gupal ni suijako. Resap na yung ka bisunatay smriti hambayi yaparono au hambayi nunobo. Padi yung kawasara wasang kananay sinibuko konika ni kanat

아스로티 하녀 하이 카나 도토르사 목노로 카나 바이캬 파리 하녀 하이 생 왓츠 파징고 탕날레노 즈라보 왓츠 브로프작 차보도 바이 풍디 볼까 함 나노보 풍디 볼까 함 앙르사 목 당사 카나 나이 비소낫 바이 리셉작 고타이 힌케 노 나시 가카야 함 바이 아니무 아니무 나기 소라니 클란토 아우 오르 사몽노 앙 나쭈기마 양 동카 테케샤비니르 사몽 노노 나시가 카야 아브노 능 사마당 칸 사이만리 아브노 바기 양 노노 사나니 무슨고 능 테비샤 스라이 스라이케 로하디 하야케 앙니니 오르 사몽노 마양케 알카르 사몽 담나니 낭나이 바링게 테스랍사 앙 노노 나싱나이 아모니아글로 능 로허피야 한케 앙 노노 오르 사몽노 코나르니나이 파리 대기샤 왓츠앱 파징고 대기샤 SMS 파징고 탕라이렌 헬로 바이 아르제 헬로 노노보 승노 마티아 토케 니르사몽 크나나이 무숭고 르사몽 곡타이 힌게 파이바디조토 바야로 힌마니 시니몽 라주 데버마 산디아 데버마 수실 데버마 함바이 함바이 게 파리오즈라오 브롱니 크나톡 작마니 르사몽 마티아 토케니

아스로 디크라 도르샤 몽노로 크나바케 파딘케 하뇨 하이 데위샤 왓츠 파징고 탕네레네 어지라고 사보바 SMS로 허적 또 파딘케 날레네이 바이 노 디포르카함 노노부 디포르카함 앙 함께 헤자마라 캄부스호라니 아니몽케 풀로 데보르마 아노간 카샤 크나르 디다라 마닉데이 바이 비파사니 나식 나식보 아시 여기야 please bye 파딘 교수로 라냐이 생 오크나토 도그르사몽 지니타쿠 풀루니 크나토 삭만데르사몽 마닉타이 비파사바이 데 삽자그르사몽노

0: 보니 남사담의 탕부로 함께 아자급으로 함께 르사몽 크나만 반다 다북노저로 함께 승라이몽 살라이몽이 반다 앙 사이만 옆은 한요 사나이 함께 꼭두백 그릉만아이 비아바 사야니 땅이니 한요 그릉 켈랑부 기사 사자기 양나이 바디오 저러워 아 꼭두 한요 하이테케샤 파작동을 봐 야사기 낼래네 샤부바토 할로 아우 클럼 칼람 서고 따디 볼까 함
1: 니 볼까 보코 몰리카단카
0: 에 몰리카노 사가리 사본카
1: 아 몽란 서고 인정 로시 아스 라인 하부 정고 아니 롬자 연이 발옥자
0: 아우
1: 저번에 디미키아 그런 나요 파다
0: 아우 아우 아우 다콘 다콘 그러니까 벨라이노 함바이 그릉만 바기 닥 다콘가 앙 에 간 한강게 제푸 담 사타미 탕게 아프로케 니니 카나 독장만 르삼 코나이 마네
1: 장마야 부코
0: 아우 타부케 레디 퀴 승라이 몽 살라이 몽니 판다 다고 앙노노 카시 승가네
1: 앙 아부 마야 부코
0: 아우 앙 능만 토똥노노 승가네 엠 승노고 정모 마네뇨 낭 승나이다 다콘 한강 승스나이 Seng Simono, Jeffro, Wati Wana Furke Noka, Belakan Kosabung Tango, Abu Tango Yingna.
1: Abu Angan Tani, the Buko.
0: Dog, dog.
1: What is all Belish Homsova? What is a Gita Konsi Payula Buko?
0: Ah, ah, Manet, Tangi Chumi Kosomung, Abuta.
1: どうしたのに会社つなりしてやな。あ、たまさか。どうしたな。どうしたな。どうしたな。あ、プリムにブムンどうしたな。うん、決定な。あ、さぶれじゃな。まねおがんの会社つなりしたぶ。あ、うるさもにこくたいたも。決定な。あ、さぶれじゃな。ねまねおがんた。決定な。あ、さぶれじゃな。ね。
0: 너와 콘 앙나이네 피아바 아 토톡노 앙 크나르 숭나이니 샤이미냐 도앙 하이피노 사이 쪽나이 아우 다 콘 제 농네 오쿠이 바이 장가 앙 사이샤 카 그릉마이네 아우 아우 다 콘 한바이 리포카 아우 아우 저러워 시니 부쿠 오크라 돈 럭키 그릉카 아우 승 사이마니 우마야 보 피아바 승 콕두바이 그릉케 제신 사이만 삭 저러 대증 살아내니 나고 바디 힘게 시니 오래디 구스반다 층만이 어 승몽동 시는 증 땅의 주무익 놓고 섬게 눅 눅나 바디 어저로 한여 하이 꼭두 그릉 작도 마바 야사기 날리네 사보바도 할로
2: 할로 바디 버카함
0: आउ दिफोर हम लामसगो ब्रिजेस दंग हसागरेदी
2: वा आनन ताको के करजलान ब्रिजेस
0: आउ दो दो सडी
2: माला कोई सोनग तम सिंह का मोबाइल न खा तम
0: जिंग तंगै चुमुई तो को फुरसे हेदा तंगै चुमुई को समंग वाति फाइना नि जरावो
2: आ आबों के बलकन चुमुई को सम्मान जो बलकन आओ को आंद्र गुंदरा ना नि वान सुगे अब चुमुई को सम्मान ना का खा खला
0: आओ आओ दा कोते इ तहे सरे सरे के साइक ना दिता आ कोन
2: आबो तुमे को सम्मान के माने तम थनाई नोखा गुरमोय वाते जे थाने ना ना ने आबो नोखा को सम्मान आ तुमे पाम भई को सम्मान जान के खाल लांग लिया हमे बगे माने जे नि ओ को सम्मोय जे को बने थमाई ना रो आबो रो खा खलाय ता आबो माने
0: आओ बेलाज नो हम्बाई बेलाज नो हम्बाई ब्रिजेस नो आओ आओ मोटामोटी साजा आम हाइनो जेफ्रु बेलाइनो गोबां मासुमुई

0: 그런 사자가 좀 파리 아우 때가 시야 하피노 야사기 내리치네. Hello.
1: Hello.
0: 람소가 디볼까 함이야 바로.
1: 그러니까 살정다.
0: 아우 아우.
1: 아버 너무 땅 너무 상관가 땅은 해대.
0: 땅이 너무 거 섬은.
1: 너무 거 섬은 마바와 대편이나 그 너무 섬만 그 아. 와피 파이니 바그니 소무이 샤모
0: 아우
1: 아로노 토이 정이 정오 마이 인가 바 세오
0: 아우 아우 아우
1: 아야 파르니 바토 반제 푸티 바니 샤다
0: 아우 아우 몽상이 아보 나고 벨라이나 함바이
1: 함바이
0: 아우 아우 사야 도응이야 승조토니 노 스라이 스라이 노 사작 노 제프로 스무이 그방 마케 그런 사자가고 구투모 다이 아자가고 벨라이케노 뜨이 그방마 응고 다이 뜨이 시미야로 거털보 벨라이 그방마 응마니 바그이 제프루 살 아부노 라이 파이만야 신양고 헌케노 승아부노 안달 헌케노 승고 섬그노고 해야다 수무니 아부 비니 빨리 레아부 슬라이자기 탕야 몰래 구푸르도 구푸르노 동고 하이페노 살 제프루 허로 헌케 승 배방마니 거 섬노고 아파뇨 와트이 저라보 벨라이 수무이 방마니 바그이 아보 살 파이메 양칸게 고섬 그누고 하디오저로 꼭두 가샤 하냐 하이 야사기 내레네 사보도 할로
1: 할로
2: 헬로 메렘 디볼카 함
0: 아우 디볼카 함 람사구
2: 헬로
0: 에이 카나정 사디
1: 에이 카나정 사디
0: 아니 꼭노 꼭 야무로 야사기 파이정고 아멘 바가 양 꼭 사독리 야능 바이
2: 라가 라웃 컴컨테샤
0: 더더
1: 더더
2: 소신드로 데르마 타가잘
0: 소신드로 타가잘라니 아우 또파는 카나위동 카는 코랑
2: 오 앞당의 행사
0: 더더 아콘 차리 앙 승신이요
1: 앙 승신이요
0: 할로
2: 어
0: 사리 매남 가능 좀 아우 시니 바로 타고 또니 저 또니 사이 것도 하스테 사보
2: 하스테 마네
0: 스테타 라죠
2: 몬트데
0: 에헤 하스테 한게 스테 타야케 라죠
2: 아 볼레 말이야 매남
0: 더더 아콘 한바이 크나이 좀 해도 하디하자라고 한께승 하녀하이 대기자 승문시니 바로 타고도니 조도니 고토로 하스테 아보 보봉카 하녀하여 승문 승문동 피우나이 승 아보니 피로공만야 색소로띠 꼭두 파싱고즈라고 탕이 내리네이 사보동피 할로
3: 할로 바이 디벌카함
0: 아우 디벌카함 람소고즈라고 하녀하이
3: कोई संगता मार रेडियो का दर्श हो गया तो अमन बागे तो समाज संघर मान
0: आओ आओ दागो दाबुंग ने सिंगमुंग हंके सिनी बारो था को तो निजो तो निको तो र हस्ते अब बबो
3: अब जमकास मिर्थान मानो उत्तर प्रदेश था नुंग मानो
0: दागो दागो खनाई जोंग नी जाली अनी ना बो
3: अंजाब
0: आओ 아우 파디오저러니 승문은 가시니 바로 타고도니 저도니 고토르 하스테 아부바 보보바 다이키세 꼭두 하뇨 하이 파이작 동호바 야사기 넬레피에나이 샤보바 동피 할로
4: 헬로 이완달리기 동호 마티
0: 아우 이완달리 붕담사가 크리스노 모혼 모라싱 아우 살리아 다쿡 한바이 크나이동니 다북니 승몽시니 바로 타고도니 조도니 고톨 하스테아부 보보 하녀하이 꼭둑 야사기 낼레네 사보도 할로 아우 디폴카 함 람소고 아우 아우 도찬디
3: 하스테 고톨은가이
0: 아우 살리 아부부 한바이

0: 바디오저라고 환영하이 꼭두 파싱고 탕날레네이 샤버바 똥피. Hello.
1: Hello.
0: 아, 람속 람속 오저라고 디폴코 함야파로 4번 카 사그라디.
1: 똥마카리니 도넌조이.
0: 똥마카리니 도넌조이. 아, 다고 사디 시니 부사고 증조든 사카니 게도 우준 똥라니 낭마니 60 대 달러고 그 부스그로 응나나. 아, 벨레나 함바이. 아, 소투르 70 헹케 기사 라이레레 하잉 탕고 하피노 응나 코르스 크룩스 보록롱니 아무디 덩구이마노 휘아바 신 타니오 동나니 낭마니 아분카 저 차강카스 60% 아분이 돌아보 기사 동고 바디 헹케 아분노 승기넬레네 요즈러워 꼭두 그릉색 동나이 보록노 아분이 돌아니 바부슥 동나낭나. Hello.
1: Hello. Divor kaham buko.
0: Abu divor kaham lamsogo hanyo hai tevisa. Sabon ka sagar di.
1: Ang Arjun Thakur ka mini milon devor ma.
0: Aao.
1: Sing tamu kamu.
0: Aao. Sini busago tui busuk romdi. 100 ni busungo busuk person tong hangke tong nani nang. Tong hake ya busuk person tong he sa. Mane a hanyo borong ni sagota.
1: I had a world of Shabong that is money not 40% to Manao. I am Chaka 60%.
0: Oh, Tolani Veleki Chawi Tanka. Dag on Hambai.
1: Hambai.
0: Oh. I was Hakanito, I'm sick. I had no Kaham couldn't borrow Shago. I had borrowed Sago Saka 60%. No, 70 Tongiman or Corsa Crooks borrowed is a borrowed Kubanku to Nunkuku Tongai, borrowed Sago Kaya Crooks, Crooks, Ungimano. Hypano, a hano. Borrowed Sago Saka 60, high gave a dollar 50, Yakabe 55%. I'm 60 sings in his hago. The Tonghanke Sabota. Padios are cooked to take a second in Elena Sabo Tongfi.
1: Hello. 다 오버 저 신의 정말 이제 꿈쳤는데 아니 이제 완전만 50 이제 사가원 그 시스템 그 동작과 그 돌아온 그 동작고
0: 아우 벨레냐 한바이 프리제스노 아우 그 승목니 무슨 사이만 라이캬 시니 사고 암스 저르디 아 한여 감 그런 보러롱이 사고 무슨 저르디 뜨이 똥 아 파디 따북 대기샤 알카 승문고 바홀라이 탕라시는 아번 세시간 증 크나토 도그르 사몽당사 크나라이에는

0: 너로 가나이 동어 살아서 보인 독맥의 할세 페모치엔도 다이 레디오 퀴즈 판다 오즈라워 생라이 몽다이 살라이 몽니 판다 생 생라이 다이 살라이 동고 다이 크나토 크나토 그르사 몽로고 크나라요 바디 하냐 하이생 생라이 몽니 파징 기필리 탕라이네이 곡둑 파이작 동마바 곡둑 야사기냐 보노다득 시다기노 생몽노 생시네 할로 람쇼고 디폴카 함이야 바로.
1: 람쇼고 디폴카 함은 양 쿠물롱이 수쿠마르 살정어.
0: 아 수쿠마르 쿠물롱이. 나군 다북니 승몽게 앙노로 다북 노승세나이 불야 승자그리니 바기. 아 우신 부사고 뜨이 부석 동아부터 승 살아이 배기야 해야다. 다북 흔께 찐이 부사고 뜨이니 사몽 따모.
1: 뜨이니 사몽 까이. 저등이 사몽께 승리 대해로 만에 사고 탄다 할 전다.
0: 오케이. 아승노.
1: 예, 아승노 강 가시야. 어디서 넘 정도 메다.
0: 네, 더 사디.
1: 다 그렇다 만에 뭐 너 아니 꼭 사도 부유한 만에. 부이선 가샤오 버르노 마네 에크바스 탄스 이마노도 마네 보타부름 예 다샤카 카이 다샤 콜 카이 오모싱크나 오모싱크나 참나 아보 마네 라자오 코즈게타 그 부이선 가샤 한테 마네 타부 아노 부이선 싱카블레 바 코르스나 푸노 싱카타 부이선 헤다

0: 니바로 타고 돈이 비싱고 사보 불련이 아숙 타요도 바디오즈라고 승목노 동나이 어분이 스라이스라이께 피록 목만야 착조로도 이꼭도 파싱고 탕날레네이 사보 동피 할로
1: 유르캄
0: 아우 디볼카함 람소고 아우 아우
1: 아이 사람 지니까 허리야나 아이마 동사 허리야나 세컨 포지션 그 반답
0: 아우 살리야나 하이마 동구 나고 에 한바이 한바이 바디 다붕니 승웅 마이 보리 야코이 디사 다니오 사보 불리아니 아숙 타이어동 아부노뜨이 승 바디 행기 하녀 하이 꼭둑 파징고 탕날레네 꼭둑 파직 동어바 사보방 피가 할로
2: 할로
0: 헬람 소고 디포르카 함야 파로 Sukumar, Kumulungni. Dago sadi, tamung is sungmung nung kanakana balana.
2: Eh, among ka panzap.
0: Au, saliana, melanya hambay. Au, panzap rogo, kabangman o kajago, piabang, arrogo ke, abu, thrash right dung sugi, arrogo ke gomsang, busy climan inugo, padi hanyo hai, gog the passing of tang in elene, saboto. Hello.
2: Hello.
0: Hello. Lamsog. Hey, Lamsog. Dipor ka hamia poro.
2: Oh, mera mo dipor ka ham.
0: Aao, dipor ka ham. Chabon ka sagardi.
2: Ah, yung lepunga aji bolong ni sekor de broma o dosin na pati para.
0: Aao, lepunga pasing ni sekor. Do, akon charita. Aurusa Munkramani Hinga Zepuru Ekta Hag of Dam Satami Tampur Hunga and Nini Kratu Sangman in Samuroga Zora Wokanamai.
2: By Anokan, I'm
0: ready to pull a crumble by Anokan. Though Uncock to Sugimayas had he happy no, Don Kavang, Zoraman Kiva Kanadina. Aau, bipas hari yang baik, manik. Rasa mungkin kau tak sedih. Aau, aau, dah kon, dah kon. Ang, ekdom kena rasa nanti dah hampir ya. Hai pun ang saya cung nanti, hampai. Do, kon, hampai. Nang pula ni sini kena ke kes kena kumuta bipas hari Manik ni rasa muang kenarukah? Dah aku hamba yang zor mang kenarane?
2: Dah.
0: Aw. Aw zor aku sengri diukur seng mungtai salai mungni panda engai tunggu seng zor aku senglay tunggu payoh zor aku kena tutuk rasa mungtang sa kenalanya halayana.

0: 바디 크나토도르 사몽니 야글로 하냐 하이 녀롱니 크나톡 사몽니르 사몽 파징 탕라이네이 꼭두 까이셔스 야사기 크나라이시네 할로
1: 디퍼카한 마단 앙라투 사이정오
0: 아오 디퍼카함 람소고
1: 인디 토케니르 사몽 상사키나네
0: 도도 보르 사몽 노 크나나이사디
1: 토케니 몽케 사난 플림니
0: 아우 사남 사남니나
1: 사남님께 이사문 꼭탱께 이미미리 랍바 이사만은
0: 아우 이스크메 메리 랍바
1: 한바이메다
0: 더더더 바디오자로 한가승 하녀 하이 노릉니 카나 독사학만을 사몽 아우 대기시스 야사기 내리시는 사보바도 할로
2: Hello.
0: Di ham lam sogo.
2: Mana mau dia ham buku?
0: Do, sabun ke sagar di?
2: Halu murasi yang tiwan dalni.
0: Aau, salu tiwan dalni.
2: Hindi toke kena nai.
0: Do, sadi.
2: Chris.
0: Chris ni.
2: Chris ni, dil na dia ni or sama kok.
0: Aau, aau, Chris ni. Chris ni, dil na dia. Do do aku hambai belaino.
2: Hambai.
0: Padin kyo zaro sengtai kok duk yasak lali ya tabu khnanai dustana. Doke ni sini buku kora don lo ki tai koni kani khna tok zak mani de samu. Ozara wo lo ta mangis kar bai de sab sak. Khnai dong di tai logi ho dong di.

0: 대박을.
1: 아, 아, 나고 어, 떡해니 붕다 뭐 사갈디. 아, 바디어즈로 한여 하이슨 사이만 라유카. 대개 시스기아서 그 일을 참 뭉클하나니 파신고 즈로우 탈라이너. 할로.
2: 나.
1: 람소고디 볼까 한 비아퍼로.
2: 볼까 한 바이.
1: 아우 사분 그 사갈디.
2: 안녕 거임 예산.
1: 아우 예산.
2: 바양 가시던 가나이 공으로.
1: 응.
2: 오사니.
1: 오사바리 삽자.
2: 이거 고딘나 코코스네 바고이 무슨마니 마니.
1: 아, 우토르니 노카코소.
2: 바이.
1: 에, 차디.
2: 안 거이드나 안 거이드나 디티겟 그냥.
1: 응.
2: 다라라조.
1: 응.
2: 다라비사이.
1: 응.
2: 바이 시리티.
1: 응.
2: 나나 나 럭키 나나 사야티 다라 브리제스 다라 데니 다라 미스라이 암스나 바이 디브르카함
1: 너도 아콘 디브르카함 바디오자로 생카날라네지니 다 국도로수언니 밥 수많이 하이 꼭 타이동만 힌게 어 르사몽 담나게야 더케니 부몽 이제 타이틀 송 아르노 동고 아번 바게 양노노 람테리 강가 아 더케니 어 크나토 더 르사몽노 노노 크나르나이 크나이 통디 타이 럭이 후 동디

바디 크나토 도르사 몽리야글로 하녀하이 대게사 크나라냐니 탕나요 저라우선 크나라나이 시니다 국 소신드로니 크나톡 삭마니르 사몽노

0: 나도 SN 걸었답니다.
1: 네, 네.
0: 내능도 동안이 여기.
1: 아우, 너 한바이.
0: 한바이.
1: 아디 행교스러워 승 한여하이라자 힌두스탄이 우딧나라연 바이 비니다 삽삭 아토케니 파리타케샤 꼭둑 파이작 바이 야사기 날레시나 할로? 할로?
2: 할로?
1: 람소고디 볼까? 에이 람소고 다 쿵노 사본카 사가레디
2: 안착마 갓니 사로티데 버마
1: 사로티 삭마갓니
2: 남자가
1: 만만해, 혼자 만만해. 에이, 살이를 사먹니 꼭
2: 탈땀. 아빠, 쿠스부 톰하리 띠아리키 마니.
1: 아, 쿠스부. 에이, 쿠스부 톰하리 띠아리키.
2: 네.
1: 나하고 삽을 삽 사가리디. 떡해니 부문글록 살이.
2: 아빠, 부문글에 안 보이던가. 아빠.
1: 보컬레스미 르사몽니 꼭 타시니 사간게 르삼나이로 사가바 데브스라스랭타 그방마르 사몽노 동고 솔라이 솔라이 카샤바테카샤 꼭 타이 솔라이 아본 바기 기사 사비메 양이 탕고 제프루 나이툭 농니 크나톡 장만 나이 르사몽노 나이툭 프루 헝테 솔라이 솔라이 파케 보보모노 사카 아보 사비메 양이 탕고 아데 양이 가시 쿠슈 알카로 파네 크나라 작나 하니 양만 수고 파딘 교자라고 증 테콕도 기야살레야 신이 다 쿠그라주니 크나 똑삭마니 아르사몽노 크나나니 파싱 탈라이나